나 이실세대스 딱히죠 이건 술에쇼 관측이 이산에다 이쇼 세쿠란에긴 빠쇼 베티에 헤알라리쇼 대개누안 바두구모 메달이쇼 이산 erne eta kasu gure parean zuten erormatea atxilotu elkarte batzuten txortu galdu ziren jende batzu horiet